0: 계좌 대모 사라네레바이 분둘레카 대모 시라네레바이
1: 분둘레카 분둘레카 베시 코소 빠일랑나이 분두야자 분두야자 베시 코소 빠일랑나이
0: 보보 신두리 태연의 유기베 기당고 푸타 걸라인군의 유기베
1: 보보 신두리 나로 나이 누레카 두두 비비케 달라오레 가나로 나이 누예자 두두
0: Mami kerong bo mai ki bundu leka rejine Mami samel bo mai ki bundu yeza demone
1: Lai nuheri edong sature siri baini Lai narandi
0: Asaru no duka fingi bo bo sindri toro naro Badafonu zori fingi puta toro naro
1: Mundu wawu si os mundu ke sato